0: 아주 레알 베타겔 어스트라 트리
1: Jamba, jamba, la moña.
0: Ariengi game.
1: Naga hupo telengi.